0: 언니 뭐해?
1: 왜?
0: 아니 아,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.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
1: 에?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?

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

0: 시계 1,000원, 한 개는 300원. 네, 할머니, 왜 전원 우치가 더 비싸요?
1: 그러냐? 그럼 내게 줄게.

그대와 나의 사랑.

0: 진짜 그만 좀 괴롭혀라. 너 자꾸 이렇게 괴롭히면 내가 죽어서도 너 쫓아다닐 거야.
1: 어, 무서워. 그래, 어디 쫓아와봐.
0: 너 진짜야?

벌써 오래 까맣게 잊혀진 채 살아 낡은 소매와 지친 어깨